0: 아마
1: 사부? 어 마살루는?
0: 이 아마 안꼭 살만카.
1: 우프 오카이토. 우프 블랙은 한바이. 에 닝비앙 탕카.
2: 다모하네.
1: 이거 시니 마살루 꼭 살만카.
2: 꼭 살만카.
1: 이
2: 다모하만 꼭 바이기 살만카.
3: 자리케 말쿤 기리자고. 어 말쿤고 기로운카 떼버스 도우샤룩시오. 탕테 탕테 탕테 탕테 탕테 액시덴 승크모. 앞으로 그래 아숨사 지리그리 가다
2: 한바이 바보 나나 한바이 아숙디 다음 바사이장 하사 아숙디
3: 응카가카 매박 사무노 사바케 한가 안타부 까미오 탕시원은 파이마이노 와키노 득하
1: 우후 다음 흠마코 따이 허사 쓱바노 도이 탕시디다 바보
2: 아우 앙바하이노 헌다
3: 응카가카 까기 난카 안테오시아 파야는 녹니 보러 와나 작바이키나
2: 아우 아바 낭마니 꺾노 능 탕게 따이셔 파이피디 피아바다 벅피디
1: Babu, Sungle, no, no. Shida, Ogni, Sazla, Hasi, Nuxu. Tabun, Sung, no, Pogitanke.
3: Abuda Kunko, Angotangu, no, no, Pongna, Noroxiana, Pogitangana. Acha Tangiwanakaki, Kulum Grana.
1: Unka, Babu, Nanglia.
4: Siva, Pia, not a Pogzadita.
3: Not a Pogwana, Haida, Tiasat, Nibagan, your tie.
4: Unka Tas Hasidi.
3: Aguitangado.
4: 이토 안고노노 라마코사 조라 두누이리아누 제 누구야 싹 안노노 나하리 르호나이

0: 되는데.
1: 아건 무콩맨이 비신 거 거룩사 파는 누구야 흔쾌 니니 약궁이 썰어봐 문의자 약궁 속나 끌라이시나 에
0: 능가비자 또 아니가 나 파괴랄라
1: 하? 안 오르노
0: 또 먹나 항로에 많게 니니 막 강나 놓고 뭐 능 무슨 날 좀 아무 방살만큼은 항풍년의 즉각 니네 거론 집이 바로 농랑칼 카노보석의 만큼은 그싹그그랑 해먹고 불꺼서 아무 군점을 심히 크나오 아무리 거론 바이 살만랑리야 시리시디니 아니 모성으로 가이던 단단한 클라이언트 항다북 마골로기 양의 아자이케아와 승자로
1: 나 사시지 아니 가여구 띠끼망라 토카미니 보러오미 타니파노 탕그이 사위시와누 보러 파노 카이럭사그이 니니 약분이 써노 소고그리시둔
0: 하군 하군 더 알바는 클라이언트
2: 하면 고풍소 갑래 알레먹걸로 비옥제네
1: 하다모 능먹걸다
0: 자리는 자리는 까탱가 떡허
1: 떡허
0: 하이 어방 먹걸다 모르는게 나블래
1: 사디 능먹걸다
0: 하이
1: 소쇼자 능먹걸다
0: 능버럭 그마이통어
1: 사디 안 사디
0: 그마이통어 하
1: 사디 먹걸
0: 제 지대 능만 살로 악리 너그 탕을 너는 아니냐는 탕가
1: 사디
0: 까가서 너는 안 되는 탕가 내 기대반 살자 만하니 북한의 꽃 엄마 니니 너네 애먹농마 하이 엄마
3: 나보야 니네 야성과 말해봐 이리 탕을 빌라 니니
4: 담은 미양 자리 자리 담은 하네
1: 꼰대 안오 따름디 앙 피시 나이 앙 피시 나이
0: 야 능아스 살꼬락마 안오 담 후이바톤
4: 야 앙오마 하이 니 살미야 능아로 나갈시기
0: 야, 또 니니 야,
4: 머리 크럭산이 빠그이, 신이끼 싱에 할로, 야, 야야, 자리는 능놈아,
0: 야야, 자리는 능님 타니, 마틀랑 나이, 악노노, 야프리드 가보노, 자리노, 님 타니 틀랑 카이, 앙티야 사악니 바그녀 비임을 강록 나이, 아바하야 판지, 자리니 바그녀, 아숙사 볼록마 무이바이 너 강만이야 클라이자카 라지마 칭자 클라이는 무리 콕뜨고 모자자카야 능 부지야 땅디 자리 살자 똥마니 꼬벌 똥마니 꽝띠 똥마니 버비 아버지 능 아스 살 꼬락마럼의 버나 아사위 아직 능 가 꼬좀의 버나 나이 버나 아스 능 야 아봉마야 한 가방 골라자카이노 너는 야파루야 야삭디 야삭디야 너로 부콕니 너콩 칼라이타니오 가이터 너로구나 하마리레톤 아슬그
4: 너 기사쿨렁그르나야
0: 응카 방라치니
1: 먹고 먹고
0: 자리 가이죠 내가 너 따먹 갈게 가이죠 내가 안 따먹 갈게
1: 먹고
0: 따마 안 봐 이따네 아니 북한 안 봐 해보듯이 나
5: 아스저 어떻게 하는지 할까? 나도 나도는 뭔가 별도

저도 보느라 아프리라 순천 FM 우주연도 대급 저리도 꽉 물고 놓으시던 아카시바니 밀로니아 이두 번이 순민 딜리 캔으로 대급 저리도 메디 뉴스

0: 就快动的
1: 啊，必须不说公开，
0: 必须啊，不是个小王那个的
1: 啊，啊，必须个小王那个，那你，卡瓦的看看，大毛的运动，个侬自然人清明的我还一忙六八年呐，大毛侬么呢，奥运天搞我还，
0: 啊，自然清明的不等于万松么尼呀，我，自然清明的万松么尼用卡，卡含玻玻璃蒙玻璃内，卡含价格我汤尼，卡含做不来，他们完全玻璃嘛是，然后到你 family background 给啥，阿么呢？
1: 뭐네
0: 랑
1: 랑랑부셔
0: 랑부셔니기차아마
1: 예
0: 비알동어그게아마노만속이가입한다
1: 아그러니까는뭐네베터리사이언스트위퍼리는동원이야나그러니까
0: 네아 MBBS 가입보는동원이그러니까 MBBS 찬스말이야그베터리시트동같아
1: 아아차차차그러니까예뭐농도사가제 MBBS
0: 아
1: 그러니까농나이만이말이야
0: 아
1: 아그러니까오 MBBS 니바그이띠보가함께롱머리롱나롱나이바스롱나롱나이
0: 아우
1: 바샥다롱나이히니카카오하이드
0: 아우카카오아우
1: 그러니까따보니이제수롱머니
0: 아우
1: 농도사가제바라니롱노고불려수롱카아부니올라파이가하이선이스쿨로아로파이마등바스라이가
0: 아우
1: 그러니까마등바스니보레또는사인서
0: 아
1: 나카나카그다음다음어떻게나카는삼십분
0: 사이아마클래스마이드미니포레클래스11 to 12앙나카피지스케미스트리바이올로지
1: 그러니까어버도이능포리카
0: 아
1: 그러니까어버는포리카는하이선을컴플리트한다니
0: 이
1: 에르포리카이자가서속이가능
0: 아
1: 다음은많이들한카나그런그런컴플리션컴플리티브엑잠리턴하는가능
0: 아앞으로동원이티브라조인엔트런스네아무르네앙망갔다
1: 아아자그러니까카이톤의카방송샤임으로가나가나조인엔트런스인지가셨던거아버리망한게아로마리가한번칸클라이제인콘탕만우따오라중조인엔트런스도또이기시작꼭시라는라이번에자라카이톤의브로부터무슨거봐하이리판만나봐카동나
0: 아
1: 아버지샤바샤가돼
0: 아조인엔트런스가가시아엑잠엔트런스엑잠아무가시아엑잠아무퀄리피한게노저기인지니어링보는한게 PCM 아니 Physics Chemistry Math
1: Physics Chemistry Math
0: 제건인지니어링라인보는한게텍사저기농메디컬보는한게니니 PCB Physics Chemistry Biology 팀만보는이다
1: 그러니까 Physics Chemistry Biology 모두이만보
0: 는그러니까아무나알아다알아다만 separate exam 온거 All India Entrance 이네다그러니까인지니어링보는한게 JEE Main그러니까신이저기농메디컬라인보는한게니니낭나이 NEET NEET NEET 아무는퀄리피카인나온다
1: 어그러니까아이것도지금드리프라하스니까샤엔트런스동문이까따복도
0: 따복해
1: 학도니까샤시용엔트런스
0: 가시용잖아요
1: 아까따복아무튼고도공부한게
0: 예따복컴피티션이바리카 but 컴피티션바리푼농어엔트런스농퀄리피한게농고분이스테도농애플라이카이만나이
1: 어아차뭐니
0: 어퍼스니티만갔다
1: 수능은바기나이
0: 수능은바기나이
1: 아자그러니까어로동인의앙어엑잠너저기퀄리피드클라이머한클라이구본자가보
0: 구본자가보
1: 하스테보탕만
0: 탕만해
1: 진이학도는제라판당중수능이만원
0: 수능이만해
1: 그러니까무릎어찌너로파이난게
0: 파이만원파이오파이동거진이걸러져보파이작
1: 그러니까아버바디보박사박사또녹자고제프라이빗콜레지당기수능이파이오아버무슨자바무슨것이뭉동
0: 프라이빗콜레지탕에기사랑보난고컬처급방이제다만드셔도네이션시트그러니까자라비기라동네파르니보러로케브로바기케니니거멘트루티탕거멘콜레지니티트루티포리킨자오다
1: 기사헬랭고
0: 기사헬랭고기사랑부셔컴바이오다
1: 안카슝고고시무아어버하이프라이빗콜레지니고
0: 프라이빗콜레지니부고시마니엉고엘로카요
1: 클라이나
0: 네토마케제quality, the student quality is a common thing, because not the entrance is the same, but the direct rank was the same.
1: Oh, but the rank was the same, Asuk, LM Kuri,
0: LM, yeah, personally, I'm a
1: person, LM Kuri,
0: what
1: are you talking about?
0: I'm talking about the rank was the same. Yeah,
1: because, 숭사도 그 라마 공원동구, 그니까, 더욱더차이만가, 이자라엔트런스리타나잉브로케엘엄거방근앙브록던고그러니까엔트런스리에자라탕나이브로케아쇼엘엄그리랑웨이탕어바했다그러니까쉐북만프로어버터뭐개병웅

0: 막 힌디어 중 타나는 거, 막 세스키도 타나는 거. 그방 농카 잉글리지 방라다 힌디어. 그러니까 어버도 분이 많이 꼭. 그러니까 어분이 많이 꼭나 수런 곳이 중 수런 장난. 그러니까 어버는 중 주디 시속인의 수릉카이터 작하면 흔히 가라, 라이다고. 그러니까 막사도, 중 시속이야, 시속이야, 이는 중 어버 수릉이 탄 거. 그러니까 중 아수, 무시 속이야, 봐, 와속이냐지가, 워카 샤드라마도 파여지니. 그러니까 딱 녹사카제, 드라마니 미친 거 보. 딱지니 바라카미, 이러고 싶고, 왕마, 룩록. 바라카샤시, 엉근월이 탄 거. 주네베식 스쿨 동구, 바 시네베식 동구. 어머니, 기샤, 당나가, 하이 스쿨 보니까 샤 탈라한가 하이 생리 스쿨. 너가 동의노 수릉이 많어. 아. 다복도 슈도 없으면 좀 고래즈보 너가 동 클라이머노. 그 아게 라하르크리 다복 라하룽카. 중프랭크리 중프랭카 두이 그레이 두이 옹카. 그 너가 동의노 좀 다복 하용노 시동고. 아. 그 아버님 보리부 신이 사버티 바 다복은 이제 옹노이로 수릉은 나야. 가보까 샤도 원마싱자노 노아보로 또 이따만 완성은 그럭사 시글랑이네
1: 아분 버그의 농 뭐 산업심이 농 뭐니
0: 수릉디 수릉디 흔히
1: 샥랑이야
0: 마파보 샥
1: 마파보 기샤 뭐니 나냔나고 하지 뭐니 이게 저라이 뽀리 뽀리나 뽀리야 저라이 따모 카이통 아모 따봉니 마파로 가서 사이시마야 따모 뽀리통 아모 사이시마야
0: 예 어머니가 샥 데라몽 이제 녹자 가다옥 사는 거라요 이제 보시 쓰라이 보니 구리오 또 배가 쓰라이 아우 예 보시 시속이야 아우 이게 뭐 보니 뭐 사람 바이가 부릉나에 바시나 이 에버스타 단 뭐니 또 뭐 지니 보송은 녹자 가서 닥디 가작 뭐니 닥디 보셔보디 형 뭐니 어머니가 샤원 와싱차 아우 싫어나 인터넷
1: 아우 따봉 제가 이렇게 닥터님이 가져고, 뭐니 라이프 스타일을 나오는 시간노, 뭐니 가샤 랑니 라마, 클라이언노 완성이 되는 가져 봐요. 이거 따로 가져 가면 뭐 사망카, 이거 따로 대사 부산어 부시나 바가이브 가샤 니니 나오. 이게 어부시타니 따몽카 뭐로 니지부 시주기 아석 보리지기 가운데 보리지기 시야, 이게 뭐 니지지 시야 그 뭐 부산어 바가이브 부르나 봐. 이게 아무나 히노 에어니스 에어니스 어느 거몽이 탕하다 다분히 이놈 이게 안게 안게 맞추고 시간 니지 시위네 니니 이제 원스 퓨서나 원스 그니 따르브레시 농농 스텝 나디 가족디 아무도 부산이 퓨전 백 원수디 백에 보는 보리나이 랑록 백에 백에 낭나이 다북 라마 그만 동오 그때밖에 랑부 나오 아기네 가영리야 농 다북 가함 콜레스 가함 스쿨어 보리나 한강게 농 랑 나오 업데이트.
0: 네. 어머, 사이만 가지? 가대문. 가대문 가샤 꼭동, 지니, 꼭 봐이. 가대문, 가대, 나네룽이야. 그니까, 원선어룽이야. 그래도 내려와 봐요. 아. 따모, 그, 농, 흑사, 뭐, 시글라제 중, 따모, 따모, 그 가대만. 아버지 신한 모습. 아. 랑톤, 그, 뭐네, 많이 큰 용톤, 바이케 가대장나이, 비양 탁래 만나이, 어버하이, 이제 신한 모습.
1: 다북 또 임네 자그르르문에 옵션 어넥 거방 아기니 하용리야 다북 니니 디스 퀄리피케이션 카함 아스무 자그르니 오브츠리는 거 함 마나이 인게 디 비즈니스 카이넨카 비즈니스 불라마 거방 마타보 눙 두간 판 리마노 헤케 눙 아 무히투문 카이마노 눙 테 기로스티분 카이마노 인게 다북 디프라오 또 니니 라벌 바건 파이토 인게 라벌 바건부 카이칸케 키샤 파이낸셜 스테이블 롱타 이렇게 앞뒤나는 왔습니다.
0: 아버지도 비비노 피난셜 배팔던고 이제 뱅크로가 카디마 스몰 세빙스 배팔던고 아무튼 그
1: 바. 뱅크 카디마노 그러니까 때니니
0: 무속 동로 그러고 리마노
1: 말마다 리마노
0: 아무로 리마노 아버지에게 카디나는 난고 그러니까 눈 살로주디랑 곡사클라이는 카디라 한께시 달산 카드 드리시다가 봐야구나. 아버지에게 카디라는 아버지 아버지에게 카디께시 무슨 것이니 따위나이 아, 진이 내려온 그 샵은 좀 아르네 가기 만나야 많이 완성되다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중대사 하나의 화연은 진이 허다니 파싱. 이제 라이프로 가장 많이 뭐 아속 순회하는 게 따복도 긴도 진이 보러 가기는 하이 룽머리 그리카. 따복 진이 나나 바 진이 마바 많이 아니 많이 저라는 단가. 아버님 올라 긴도 진이 허다니 따복 그 샵은 룽머리 동거. 룽머리 그리카 뭐 하이야.

0: 해야 돼 봐. 그러니까 다복도 중 아이게 혹사입해가 뭐 혹심이시오 와진이 바라니 바다로 정도 있다면 가 살면냐. 다복송 쓰니 바라감이 동이노 중 하용노 살면 오노 호로 살면 오 살면 오. 그러니까 어저러와 중 너가 저기 동 간켜도 자야. 밖에 백만이 자기 글라이 동 해보자야. 와진이 아이게는 실실이 당원노 땅의 동 해보자야. 다복아본 러글러게 까탈까탈 상부당한 오나이. 알아 중 이제 사모니다 그 이제 디지털 다공 이제 사이언티피컬 이제 저라. 번호부 달리네 중 아공하는 나이, 무스칸 타는 나이, 그러니까 세진이 이만 까먹 나이, 바, 무스칸이 람 까먹 나이, 바, 세진이 누군 거, 바, 세진이 무스칸 거, 다시 살까 달까 함, 까 나이, 이니 양 카카오다고. 그러니까, 중딘이 또, 살라이카, 이만 까먹는 거, 시클라브, 크럭사바이. 그러니까, 뭐, 바이 바이께 어저가 바이 쇼파이카 중가 무엇이래이카? 뭐에 꼭 살래까? 좀 카카오 제 버스간 거 뭐 하이트 뭐 시클라스라요. 파이톤 진이 반도와 좀 뭐 하게 말라이 살라이네. 네, 카카오. 그시 진이 반다 뭐 가하몽나이. 대신이 화도 뭐 가하몽나이. 해야 되바. 그러니까 물어 탕클라이 좀 물어 만나이. 앙 다싱제 사모니 이제 따복 흉전이 아마 하영리 너가로 비역작. 어 너가 너 물어 만나이. 라마나 좀 바이케 만나이. 어머나 좀 내려놓나 낭나. 그러니까 좀 오바해가 살아야겠지 나도 그만 했지니. 이게 이제 농 사가자 농 바하이 바해게 바라는 걸사 살아 영이 나이. 무슨 뭐니 미그라바이 땀 라이 나이. 아수 가샤 가샤 가샤게 약을 가오이 나이 농 드니 어자가 소이카. 그러니까 무슨 뭐니 이만 가망톤. 니니 라마 가망톤 바 뭐다만 해 나이. 니니 티난 가망톤 어버난 가이톤 탄의 수리 호노. 다이 무슨 거제 파이네 브룽리보가 하몽톤 크라이동나 제 동네 브룽리보 하마리용톤 어버난 거요 어버너기는 빠르카 드리니 이만가 한번다 무슨 거때 크록사 시클라베 곡소라 야낭 한바이저도노 그런가
1: 한바이
0: 꽉 브르군스타니 여도군 순린 샤카들 빅딕 이만가 함 অনুষ্ঠানে সাক্ষাৎ দান করলেন ধনুকুমার মুরাশিন আকাশবাণী বিলোনিয়া